무식하고 샜나고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? 얘기해봐요. 여기 노래가 어떤가? 이거 제 노래라니까요. 겉보긴 좀 그래도 이봐요. 저 이래 빼고 딴 예술 잘한다니까요. 그래서 혼자서 오셨나요? 술은 어떤 걸 좋아하나요? 혹시 저기 관심 있나요? 아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. 원래 아니래요. 사실 아까부터 봤어요. 나

그래 충성이 뻗어요.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? 아? 계속 무시로 일관할 건가요? 나 딴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궁금해요. 나 한 잔 더 줘. 제가 맘만 없어서 무례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. 잠깐 어디가 제 말 좀.